0: 따따. 나 마보코 나 요. 나 존기시. 몰리 모난가이.
1: 당고 모콘지 야바소다 아모나키 마캄보 오요 아쿠미사키
2: Nzambe. 로쿠무 나 Nzambe. 솔로 모토 오요 아살라키 셈보.
1: 요세프 야리 마테요 모토 나 셈보 페 모코 나 방간가 Nzambe 카시 예 아세펠라키 나 모카노 나 방고테. 아케 epai ya Pilato kosenga nzoto ya Yesu po batia yango na kunda yambo sabata ebanda.